0: 지금도 어디를 넣는 거야? 지금.
1: 공간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
2: Laut FM Wetter.
3: Mit KI-Support. Viele Wolken gibt es heute Abend und in der Nacht. Dazu zieht aus Nordwesten immer wieder Regen durch. Vereinzelt sind auch Gewitter dabei und mal kann's kräftig schütten. Später bleibt's im Nordwesten dann wieder trocken. Die Tiefstwerte liegen zwischen 17 und 9 Grad. Morgen wird's wechselhaft mit Schauern und einzelnen Gewittern, maximal bis 24 Grad.

지금 너보다 연락 나 가서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